0: Jeff Mike 하나 되어서 앞에 가서. 잠깐 주상자 상장하세요. 저쪽에 하나 되어 있어. 제가 주시장 왔죠. 205, 그만 나왔고.
1: 저쪽에 서울에 상장하세요.